0: 정신이 근데 수고하셨습니다. 그냥.
1: 8060 Highway 78, 8060 Highway 78 with salvage. Commercial 1066, point of activation, shop window 2.